0: 쇼 邀请 各位 출발 한국
1: 여러분 막 사세요
0: 7월 29일 3580 运城直飞首尔 109专属包机 출발 한국 吃韩式正宗烤肉光明洞打卡韩剧同款景点免税店畅快采购景福宫星空图书馆首尔塔川八线入住海边舒适酒店慢节奏省心游玩不用坐